바다 독셔바니 건절 나좀 란톡사가니 웅따리 나세기나 솜다 탐자리 사이언스 매거진 크시엠나 미오이바기 아노바 운사셈 사락바 하이바히라마스다 닥터 아상 루앙 라이바 포스트 도크터럴 사이언티스트 우미오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메디컬 앤 Translational Biology, Syrian Unaduna Warisaba, Nebigadaba, Rai Chandra Singham, Thorum Lantokigadaba Sangita Namarapam, Thorum Putokpa, Rai Chandra Singham. Pungtare Milifu, Lantok Sagani, Atopa Manga, Thorum Masida, Barki Anova, Education Gi Mayonda, Samagra Sixana Piriba, Kanabasing, Haibasida, Expert on Elihan Lingsin Ligadaba, Dr. Toksom Kenila Devi, Resource Person, RTE, June 2. Unabigadaba,

따비리 시데히다 아크슈와니 임팔 호직봉파 마시다 란톡세리 동안동안 바세색 바싱나색바 이말리바 닝베시 쿠돌기 한바다 톡촘 찬드라발라디 비나색바 라이스람 사마리엔드라나 세링바 이말리바 부크룸자베 이세이마

HIV가 사고는 행리범이 의심부 한탄에 기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인의 따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세락 초이드는 판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 의심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 의심다 따티 다워인의 따위바 마코이기 말하는 말돈 프로퍼티 문너버 헛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위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샤농농구농 시비
1: 이샤비
0: 나 시꼬롱농자디 우산밤비 허우리바 우리 와리이나 탄나 허우리바 아드 우리바 숙부칭 마이시다 마약 아와보 다루시도 사직한옥수 허름라바디 마약 신담무시도 샤노
1: 이샤비 랍나 땀나 짓꿈시 이꿈미 타나가 수락바니 나 샤노 오이비 에학디 이콩 탕바수 와리도
0: 샤노 탑나 숨살라가 로에리 까리수 토이니 칼루가노다 빵랍랍바수나띠
1: 이샤비
0: 샤노
1: 나 샤노 오이비 에학디 타우징 하이크루돔 찐담닝이다
0: 타우징 하이크루 아드 징마이시다 마샤마랭 팔라바 따라이굴밤이 허리산
1: 가다이
0: 레마이 속나 얀타리바 마샤마랭 시다기 나북탄나 샤로 라오이산아
1: 온톡나 파자나수 반크레다고
0: 샤노
1: 자시샤비 이북탄나 부진담게
0: 자시샤노
1: 아우크라바 이북아시 핵벨이다
0: 나 사비 오이베의 학수 아득이 사직 하나우시 카라당 신다 묵히게 아두가 콩도이 홀리시고 사노
1: 이 사비 랍나 콩도이 비키노 나 사노 오이비의 학기 미스나 아니마 도이나 도이나 종이도
0: 샤노
1: 가리 구동 티바부 톡라가바 찡나다바 감대도 이 사비
0: 가리 토이나 부 칼로가노다 이소르기 농담 하이브든
1: 아두 모이두나슈 카르당 잭신바디 파타바라네 이샤비
0: 샤노 아두 부딪습니다 아이 코이너 레이디 보모 품시 샤힝 샤바 샤카이디 레이트레도
1: 이샤비
0: 아두 부 샤단 블락카드라 아두 기디 싱네이도 이샤노
1: 나 샤나우나 찡나리바슈 아두니네 이샤비
0: 샤노 까리토이네 칼로란 나북 탄나 신담코 아두가 황래는 아이 학보타 하시도
1: 하이링 아이 세력시다 까리 콘제노 따리바 시보이 샤비 아이디 야마 기제레
0: 그 까리 마통노 라마이 샤옥 레나 시디
1: 까리
0: 까리 마통노
1: 까리
0: 라마이 네 이코이 코실레나
1: 이씨 제레시 제레시 라오이 샤비 야이비 타와이 힝나나바
0: 총탕만 맑게 시다 찌르시 나오이샤노 찌르시
1: 나오 찌르시샤비 방금 톡나 씨인 바숭남들 감동니 샤비
0: 찌르오네 샤노 찌르오네 몸잡이 타드네 찌르오네 샤노 찌르오
1: 하비디 농담바 나 시카오바노미따 야이비 망군 땅 크라보이자꼬
0: 아 이게 뚱뚱 콩나무 시디 우리들 옥상 그래나 시디 겁나오네 마통나 보나게

0: 길지로의 사람, 나사비 합디, 동기 공간이 막꼬리들 없인 그래 사람.
1: 사비.
0: 난 돈으로 끝났던 호라버니에도 못 빨리 그래 사람. 해는 끝나도 못 없인 그래. 난 예감이 힘든 길지로의 사람.
1: 사비.
0: 아무것도 다른 건 없잖아. 찔러내 찔러내기 아니 너무 찔러내
1: 이 사비 오빠 무바 대여와 꼬박에 힘민나시 와삭나 재민나시 땜생나 하모에 아니 리빠나 룽시 와이통나락바 강간 손미기 마타곰 찔러 찔러 따마 하이비바 남자오 코네 짝리바 카미 마기 마이농다 파무낭 무훈독 람마 팡까이더러 짜까다바 나 사나워 비 약수 누시 남기던 학다 예비 타와이 타가니네
0: 나 세나디 샤노 와칼라도 원하네 샤노 낭가에게 딸번 파우드리바
1: 이사비
0: 퇴지 가기 따우딩 해로와도 비다바 칼라다 낭이 행다바 야다바니 샤노 제로 샤노 반타바 따우르다노 라비기만 샤노
1: 농시 헤이떼다고 나한테 가람만한기 농담 건너 라이박시네 땀라리바 비복 농기 나와시네 따이방망 파우나락라가 가라나악 비센 비가니 마시보 따이방이 있었나 비로 벨로 벨로 농시 헤이떼라바 미워해봐사 나 코에 타락발라 마이기 마이리 눈다 이콤미타 수수라비 방간 소라비 아약나 파무마우 세나나 농시가이나 마이짝 방누나 신타리바 맷기 삐시나 깡드링아이 방우고 미호이바 나 코이 수토이네 헨바 마이짝 가야 시부 헨바 마이짝 가야 가야 레이비 호로코 레이비 호로코 이샤비 나 사나와 이부와 호가 눕고 오빠 무바

시디, 멍롱하랍니다. 빨리 샤펑도 우리 브라카이노. 이씨, 놈이 시디 아요 그래나. 까남 또 하고 있나 뒤자라네. 너희보 놈이 시 와도 로맨에 해. 하고 있나 로네. 뭐야? 너희보 가라 그런 건 나 하우르가 수망태 롱가시 와이엄 칠빠 야드로. 너희는 이 와이도 우리 반야동네 이. 허글로 허글로 팅이 마망 참고이까진데 꿀리시나 까나이 선노네야 아이 선아워로 말린해 아무튼 나때 아니니네 하이마 선아워로 띠네시디야 거리 선아워로 시봐

0: 라오니 능부 라오니 농사세 얌사리 용도 할래 세봐 나한마 그이 뒤에 미로운 큰구도 없는 떠오다이네 능부 군도 너 물에 도누네 나마는 알아만 해봐
1: 예 주민에 이마마 타이와라마니 잘라게
0: 라라라라 아두니잖아 나사이는 라고 야드로 세세세 이루자 비야겠세 랭은 고
1: 단자 시대와 하우라게 속디 속을
0: 왜래 이니해 거리 눈이 랑은 돈비 농보 혼톡분이다
1: 캉브라 하누브나 왜탈레드나
0: 세세세 랭은 고 싱하르게 고 타우리시 한옥도 볼 혹시 게다 목지인 기나 떠오르니 세세세 싱해라 게세 노무니니 시등 하이럽니 아이코 이거 난갈림이 나가 또 나마나 사디 아다 너 나피자 아무렇다 농아 아이나 레이루어도 너 거기 까이니니 클거다 부부디 해펌 강간 오아라버니 내일랑랜 봄비
1: 부부시 까빠말리 부부 까빠부
0: 능수 까빠부로 나피타리도 보하 나두는 망가도 킹도 아두가네 사지 가오리세 그렇소 용도 잘라도니 부부디 타와얌농아이때 나만의 자가 까이니니 칼로보다 타모이지 부부야 아들이 내일랑랜 돈비
1: 부부세마 타얌농 아이트마알 카빠톡트 부부기 맘마이세 렉톡피게
0: 랑랜 돈비 능수네 타이농 아이트로보로 하 능는 부부들 레이시부 부부부 녹시브라 내일랑랜 돈비 자 티에냐 용네 잘라시 나마도 녹사티로만이 꾸이말라 라라살레스 나마수 하이가 물로제 토피게
1: 에디 부부시야미니 카이나 방음로 마기 만악데 숨레이니 시라수 마기 만악데 숨시자게
0: 라오네 라오네 팅크레 퍼퍼플라 오네 능모 이헤 딴데 만데 떠오르노 팅크레 하이미 호린 욤묘라가 하이크루 수삐제니 사직 아오버수 부부니 삐제니 나마도 카림 타샤람 마로 아이코이 라쿠리 엔둥 레로마니
1: 부부세 아이코이 부디눙 디눙 시자니코 아두가 카이기노 마나 아이코이 부 가다이드노 마탐니 아리시보
0: 라라라 또 아인 하이두니도 랑랭톰비 나마세 아이코이 부 엔둥 레이세 암콩 레이펌 캉드라말 프로펍자시 라오네는 뭐 미나 아이부 럭나 바네 수 마하 외로베니 사지 로이바 하이드나 라라라라 도도 나마시 카림 테사드레드네시 아이코이 라그레 예응보다 세세 우숙시다 묵분 비러겠고 사직 안호와 아오 얌레레시 나북탄 하자로세 부부타부 인칸 카라도 울퀴겠고
2: 가리기노 숙구이라 이시부이베마
1: 아두부로이마 아이네네 부부나 토리타도잉에이다 난토가 깐나 젤루리바
2: 아이마
1: 이마 마시디 부부세 야암나 갑비부
2: 마시누마니니세 이마수 난 부부나 또민또민 갑바도 우이 이마수 야암누아이테
1: 이마 난수무 갑바부라 부부수 낭수 반갑다 카피 카리 타우라게 하여봐
2: 부부는 아이코이부 아이코이기 마루 마방 야암나 라이바 마팜 마마다 탐니 하이에 아두기 누가 있다더나 이마수 도민 도민 갑리바니
1: 이마 아이디 잘로 충자 잘로 하이시니
2: 아이슈 잔인드리바니 네베마 아두부네 타이방 미가 아이코이 갈래 미나우 하이바디 담다바니나 아이코이 짜빠따바니
1: 아두어레수 아이디 짜빠가 뭐 아이시니 숨자 짤로이고

0: 공채 쓰기 원인이 따비리 부승부 아크스바니 발기 마이케이드기 따라온 옥자리 이까이 군나부 옥자리 마망기 땅끝다 사만두랑 사무생나 마키 응을링의 분시 땅끝기 농아이르부 워리까야 아마 아도기 마포나타 한비크레 나시기 아니 수바 아루이바 땅끝 아시다나 아흘기 싱드 찰흑라바 망기 람비 텐신 락라바 아흘기 붕어 쓰기 워리 에코이 아무 군나타 미나르시 타우루 마시기 드막 에코기 스튜디오기 마이크 아시 농토범 로마다 쿠시네자리
1: tamuvu thagachari pabung mamangi tangkakta pabung na forest ranger ramoina tungan tungan ba manipur gi mafam singda thabak toru pagi wari pabung na livikre adoga makata rak pasidi nasi gi khongcha sigi wari ni haibasigi anishuba tangkak asidadi pabung na koi gi mata mamata pabung na igi khongol li ba haidana lari kam I khi basya masigi wari se karmai to no I khi bano indo myanmar association na sinba khongchat ki

마당다 목다미네시 레이깡 탐발 펀드기 후이롬 나오게 컨젤다 디스키 소르네 세이링바 아르키 지디나 세이랑 베이세 말림시다 낭가 장담닝 아이레이테 헤리 낭네 헤리

0: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마사아 맞더나 마모 맞더나 신글라 선부 도비나 세바 도비나 맞더나 아 누가 시일에 맞던데나 마루가 콕콕 채널이나 혈압 많이 토크가 소원하더나 샬롬 때문에 혈을 퍼고 소원하는데
1: 자 그럼 일도 다 알아야지 감독이 미는 역사부터 까르게도 북한 단어가 쟁이되나 감독이나
0: 까르는 해 까르는 해 도마 까르노 아담으로 다리디 까르노라
1: 이발 이발 좀 민서 장을 들어 이발
0: 하이 까르나부터 락디네 해 까르노르게네
1: 아시군 이발 좀 민서 장을 들어봐
0: 이해 까르나부터 락디 까르노르게 하면이 까르노 아담가는 다리디 북한
1: 해라 이발 나 시즌 원에 저를 비는 애 역사가 루기 고마 짜진 하이바 역사가 했기는 알람이 뭐 빵이 큰 님은 역사부터 까르니이다 까동네는 커운데 이발 이신 북한은 빨리 그만 타나이 역사부터 이 다름이 이봐야
0: 거리에 봐 아이고 까만 들뜨기야
1: 호이 봐
0: 가나노디 하면 뭐 통치하다 못해 뭐 이해 난디야 소번 여부라
1: 토역바 소번 여우도 이봐 아 누가 오늘 까이 누가 있다 보내드나 까이 이놈 때 이신 북한은 생원 타미 이브노 마사 큰일 나 있다나 그래 이봐야 어둠 죄송입니다 이봐 미 오늘 보기
0: 와 법음이 예 아들이 북한도 니 이봐야나 우직들랑 돈 막 북한민 해고 뭐 아니 이봐 이놈 건 나 다하게는 다 보내드 이브노 넌 처음고
1: 그러니 이바이 다 빌리지고 이바이 이 전자 과이버니 솔콜레슬링 컴퍼니 아저저 뭐 비즈니스 더 우리들 내신 강제 아두 얼마 이제 부컴 나가 나가 나야 비즈니 그시 다른 아리네 이제
0: 아이 나 시시 아마 칼에 가기 이때 맘만이 상기 소라 동네 신이 돼 이바이 여기 절로 보니네
1: 회 이바 너네 저는 비나도 뭐 시작하더니 엄마니 돈 없어 소리 하리네 아 거의 구복 조작 기분이 이바이 것도 렉 비루게
0: 아 엄마니 뭐니 뭐 이바이 여우리도 이분 거 엄마한테는 힘이 헷갈리게 되지 마사아무튼 먹고는 한두는 힘이 되네 마빠는 뭔가 용가도 아 흉망마도 목청분 가네이냐 마시므라고 룩시네도 비싼도 마마 시브가도 마마도 시름마도 마시므라고 정리는 못내이냐 아이 롱니 아이 마리 아이 롱니나 이분 거 어떻게 기회스톱이냐 그거는 저 아 미니시팔리티도 보러 행기래드나 아두가 이씨 소라 마범 아니 톡나가 소라드나 마루가 꼭 톡채너가 밤샷 랩샷바야암또 호우대구모 이바이 묵시대나 로이보우 여름들어보네
1: 이바이 뭐이 차라두고 우섭가디 야우죠
0: 아니 이놈은 해 밤샷 랩샷들레이 우섭 어디까지노
1: 에라이바 목이 빨라도다 쟤는 다만 기드나 랩바가 범어가 섞어맞다면 방금은 오빠가 너무 섞어도 이바
0: 야 아니 어디보고 마범 아니 먹들 어이 없애려고 살라고 사오비 하이야 고다 해 아니 범 너무 삐르고
1: 그리고 이바
0: 한다디 이바이 랑나로 뭐 또 삐엔 이발 끝내야 가야
1: 이발 마 시내 갈고 독도를 망한 도처럼네 한두 안마니 빠무이 나 셰일 오자라게 마 시프성 이브 따디 호래 나 전에 삐나주 역장 헬렉트리에 나 사오붕 안무로 어 아두 판키르만 마사 마 수신으로 인지니아니 가는 디자인 뚫고 사바토 인지니아니 가는 디자인 뚫고 사바 빌딩 마 콩도가네 나 셰일 랩전인게

뽕 시험에 맞받는 행위를 해네. 후스먹을 낙대니 옵니다. 까라이들은 마하보인데 뒤로 돌으시고 나랑 맞바이는 마보 허신우 생신우나 가직대는 거 안고봐 염대도 안 없던 거 믿으시야 낭시야. 어? 까다이들 오네이는 마 뒤로 돌으시고 돈도 이빨게 까다이들 오네이는 마 뒤로 돌으시고

0: 궁금기 더름 따비리바 콰이품나마포 아한바막다다 따람녹처리 구름저리 따톤수 요비럭레
1: 욕저럭레 이셀리베마
0: 나절나피다 타저리 펌펌랑데 랭신비우다톤
1: 파니파니 이셀리베마
0: 따톤 나시에실레바폭파 누밋 오이바나 마우사곰 나시기 궁금기 더름다 탐저리 야이푸용바 길리라마차 쿠차타라시나 아테이파이닝드레 릴라이바 무투와톰바 부톡파나 톡촘레누발라 아두가 부톡파다 땡방바나 햄찬닝타우점니 아두먹부 릴라시 타한저징이다 더름 허독저바 오이나 휘닝 숨범 만다키니 데비나 삭파 코눙이쉐이 마탕나 모이랑캉레이로다 토이비나 로이카바기 마탕아시 하나타미나시타톤
1: 타미나시 이셀리비마

0: 是弄的。妈的，用你妈卡的，兄弟俩人的媳妇，个人不能不能说。
1: 哎呀呀，还是拍些那硬的，个得不呢？哦，一木没稀烂了吧？用不着那对家的那吧？哎，我改的哈，硬的现在都能看得见了吧？一把把的过，哎呀，好些金没得没些，啊那块那啥那啥，硬的得不呢？过，
0: 把不那把的不都？아마도이러아마도이러그러하이락또는워룩비버쇼가쇼가이디가이더러
1: 야야야하이마도아이니핵하이비야반나띠네아이붕아
0: 그
1: 아할로락라반나빠이학시시콩탕구딩잉신도나뚜까티에이드는눈시로이도리민해하이빠나농원다하이게다빠하이버부
0: 그
1: 나마가아이게시아할로이락래나코이나이코이부잉신바마땀하이베도오이락라바니마두다캄가리굼바까안다나마니나파니칼라가삐자삐탕닝라바수가리사바기아리바기칸바수수미아나이에겨락라바마땀다나마땀사나닥터다부비바마시망아이니파기데
0: 마두디마사오이바싱기떡품톡부니바보
1: 이파기디이사이베도낭나탄타니아두나아이는낭부미모핸드베야디하이두나앙앙우리게데기와나샘자락바두나가시디낭마틱샤바미모핸디베니미오이베기펜톡바나트라가헤나탄신바랩신바하이베시디낭낭나호나자리베두기마카포리훈부훈독라바마파이다세레세살할라바미에두디미와이닝아이레이트래아낭나캉드라바슈영어이낭기누삐에시홍지까안기포원다까리까리노시에누훈두옥바만바기모옹아마이빠나슈무이네
0: 바봉아까까마기모옹마또그라슈예행이바하이바든
1: 파이파이파이아미나하이나바다가리험직간시미워이카라디소셜메디아다라나신달은비자오는또뭐그룹신디여우루버더기하이젠신두나신통나가라가뭐이두꼬이티티루버더마리마콩이싱싱다베피펌다루빠라가야망나레아이드네이몽가이네베야우리아이드네따리네
0: 모바일폰게가나버디아마틀라우나드레람파이마롬들로이나모바일기라우나레탐나레다바
1: 보
0: 어
2: 야니야니
1: 예
0: 가리나도
1: 아하이하이하이아이마위비에메슐라에투아이파이뭉상그렇게코
2: 호이호이호이
0: 마나공치도모바일납셀달라이지
2: 가이동아이라키하이리노도아이기와디네가리쇼하이닝아이레티어나코이나카라망정네나비비디하이르디아이디도냐레다어
0: 아엉뚱한거난그다이잘놀이나하
2: 다모아이시다마기이몽원농기고티가학영민나루시에나살루바니
0: 나타올라이따비기홍나비가나가나너홍나라봉샷드살레네하나때아이는가라하이링아이시다나몽아컬따오하이르시니
2: 어이좀로나바다라이리바이몽아시나와마땅하이락바다아이부샷따바야리브라바마코이몽세한당마락디아나예감도이만바가미나가라잉신바오이바나아나예따락바시다구티다까리라이기에나잉미나루시에나잘루바네시부카이카이기
0: 용기마카들라이바슈카르타모사이아이와야망한가노아이와망한가노하이리시네
2: 바붕할라니하이두덕학당지톡바니시부카얌까이르게하이바
0: 아이나하이바디낭자톡은하이바니
2: 아씨
0: 하낭지이몽시기마오네나피홍홍는놈이구댕기용기마카들속라이라이띠나나다폰함낙찰라가복잡잡잡부도아우바미나파는안나로이바
2: 아씨다모시
0: 나코이아니야홈하우나라고짝다찰리까다이드노주강디타벅얌진바그수말랄라다나흥폰그도뻥따우또거따우나다나미치미치나레바미나레흥아이나아이는냉티나하이링아이다낭와칼다가다보니고낭낭낭수나트라보니하이브도와오이니러울트라디아이아이타벅그똑토오가낭세네두나라이라카니
2: 아시부하니다오아이슈네요음대기해독도바카야네 미 거보니 나이쇼 농 파독디 꼬이래 가인 아두슈네 용기 타바 이 강을 로이로 실라마가 용다 힙터나나이 덕서록 부디에나 용론 가이로나바 카왕 시등 학슈띠나바 파이에나 짤로바네 하이브니 따모
0: 아두 와이나 빠한다바 타바 아마따 따오비야로 해가
2: 누파나네 파진 분신도는 탐바야바 높이도디 아이디 오이신닝데바도 자나링아이 빠하이하이나바니 아이부슈 카라디네 닌 카타만 비유다모
0: 까리 하 까리 하이바 낭악기나 부르이바나 낭고 샤프도 콤방암리바 낭시부 낭시부 까람바 눕히노
1: 아 하이하이 야레 야레
0: 바보
1: 아 카라 낭나 상나라바디 또 아 이마 위베마 아 낭시부 아 세세 이 몽상으로 이보셔 와 낭시부 마 카타란 낭시부 비슷하게 할락바도 와람다니 나 비나로도 홍도르가 낙과 타자루로 아나 거의 한다락라버니 네이파 세 싱룩기 미팜마마 팜룩에 더블레이 아이 낙 야우루게 고 아 나 거의 와마카타나르누 고 와마카

0: 떨어질 수는가 나. 시디 이때 이만 따만이네. 망렘비. 아이 망렘비.
1: 따리 따리.
0: 아이 이때 이만 따마기 폰 라이엠 또 오라. 세세세세.
2: 할로 시다마 거기 돌아게. 오오 나 한기 하락 보더라. 오 피랄가 토우. 사고진 뽑아 마케이디 빵데 누파마디 쇼엔 하이데이도디. 아 토이딩가 피랄가 깔라디 파닌 하이데이도디 까우르브로.
0: 거기 뭔데 낭나리지.
2: 아이슈네 이몽은 농게 로이네 영바다리. 아이가 이사니가기 하나 묵대 영토겐 칼리니지. 아도 이제 하이잉 상라디 이시가 묵대 영바잔 민나루시. 야가드로. 호이네 이시에는 핵 하이버가 야리 카랑가니 핵 잘라시. 아아 타모 타모 이시. 호이
0: 아이 까리노 나 코이는 강나리도 하 까나나 하이리 노바 다호이 다호이 다보 와 악타포셀락투나 아두 깔루가 아다 깔루가 하이버도 아 코이 뭉데디 깟깟나 코이 뭉데 따오구나 하이시네.
2: 아스 타모 미미기 파우럭 보이랑가니 방 하이다 하이라 깟누데
0: 아 만두마디 야 이수 강드레 아두가 내 신밤새 니옴 좀나 떠오자리바 가라디나 코이 가라네 내 명차 티엘라버니
2: 아스 강디 강디 아이 코이다 하이락바디네 가야부 빨락트라버니 따모
0: 아아아
2: 다이기디네 톡나 얌나 하이락할뻔
0: 아이는 가 이부 나때 반지이나 마이브나 하이락바디다기 쫙 톡톡하라가 미 가라네 소셜미디아다 타갓바두 가리 아 가리 가리 너 아두 떠오버기디 아두 야오버니 헤나 파이 아두 떠오버나 쭈미 하이락방타 타갓나락바디기 다만 이게 마마 앙드나 트로 마우나 하마 카이디 카이 딜드 바디고 마루티 바다 고카이 로가이나 그래다나 아
2: 무이다 모디 가마이 강이 바
0: 오 강에 로이 강에 코쇼 에 코이기 스탑 다만이 하 마기 때임에도 강이드나
2: 강이 아드디 애기 페이스북이 피니까
0: 강나라 무니 강나라 가니 폰 충타 다들 가마 폰다 가나고 마마나 가리고 마마 타글락바 가리고 마마 하글락부도 마누다 뚱 인나바 호나바다 이몽 마눙도 강나락바다기 이몽 마눙 마힐랑에 강콩 차이나레드나 우직대
2: 아스타모아 마담기 자나비야 시수네 아이 코이나 강다바 야다바니미
0: 가리야 하 가리야 해봐 나띠 아원 바하이바시부 마토울레이다바 나 코이구마 미카레나 분실라가 아 포네 가리가라두 타도 타진 떠나리 하라가 렙나르브로 하 렙나르바바
2: 코이 다모시디에바
0: 라이기노민 아마 액당 락바다 코이렌 마샤니 파이나리시 라이닝 만 헹갈라 이봐 나 거기 쇼기 럭셔리기 라이닝 코닝 떠오르고 마야암시 우버드네 미체 나라봐
2: 오 신비루라노
0: 거리
2: 따목이네 턱준다더나
0: 오 이 더우네
2: 이
0: 하이드야다봐 에이 아흘라만기 파우라우다 모로맷바다 자타바기 와팜도 그래 또 오게 더러기 비마
2: 아이 코이 뭉신하네 라이 타자다 바기라 나트라가나 민 하이락바다 카라 티케 라이켓바기 홍나비라 아이 이곰바마타 하이바가 야바포 나띠에 바시
0: 아아아아
2: 아이마 야 담모아
0: 까이도로
2: 영우네시
0: 까이노 까이노
2: 보시다 아직 다글라 이시 영우
0: 야리
2: 보시다 아캉 아이싱나 마탐마탐기 라이기 눈밑에 깟깨다바 떠오그다바 토럼 야마마타 아가 다글라이시 앞다 이용어 바시
0: 야리 아이 강에 아이 로이 강에 까이도로게 포오노 나 코이등 빠이브 나띠미 까리노 보니데 타글라 이베 싱지 로이노 막 주미네 로우 야바 나띠에바
3: 아 하이 하이 나 코예니 기 와시 아 로신 벨레르로 이파네가 사이베 카이 몽데 타게 나 타바 나 코예니 망 시디 파 와이게 미기 미와 낭나 바 하우네 디니 보 아주가 묵수 나 코인나 쿠타 땅라 땅라 바 폰 파이르베니나 말이엠 시 돌리베 타우도 와토 타하이 우하이데 바카야 남미나 우레 나나나 타레 영어이 말이엠 시 코이루드르 바슈 쿠밤 능들 로이네 레이레네
0: 바보
3: 포나 시부 사나 포 로이네 나트라가 라나 시제 너리바 과 깡부싱아 두나 뿡망망 할레 포네 삐리베 시디 가야얌 나카나 그리엠 마이 마싱 탐리바 푸나 막타 마나 마나 커닝 디바 라이릭 라이슈가 마리 라이나 바 푸나 막 히익 넘바다 이잉 바 캉벙 암메
0: ꯐꯣꯟꯗꯒꯤ ꯀꯥꯟꯅꯕ ꯂꯧꯕ ꯃꯤꯗꯤ ꯄꯪꯂꯩꯕ ꯂꯩꯇ꯭ꯔꯦꯗ ꯕꯥꯕꯨ. ꯄꯨꯡ ꯀꯨꯝꯃꯔꯤ ꯊꯥꯗꯣꯛꯇ ꯄꯪꯌꯦꯡ ꯌꯦꯡꯏ ꯄꯪꯄꯥꯏꯗ ꯄꯥꯏ ꯍꯥꯏꯔꯁꯨꯅꯦ ꯊꯣꯏꯅ ꯀꯥꯟꯅꯕ ꯂꯧꯕ ꯃꯤꯗꯤ ꯑꯃꯠꯇ ꯂꯩꯇ꯭ꯔꯦ ꯍꯥꯏꯕꯁꯤ
3: ꯃꯗꯨꯗꯤ ꯅꯈꯣꯏꯁꯨ ꯈꯪꯏꯗꯅ ꯑꯩꯅ ꯃꯈꯥ ꯇꯥꯅꯤꯡꯂꯤꯕꯗꯤ ꯀꯅꯥꯒꯨꯝꯕ ꯑꯃꯅ ꯃꯐꯝ ꯑꯃꯗꯒꯤ ꯃꯐꯝ ꯑꯃꯗ ꯆꯠꯄꯗ ꯂꯝꯕꯤ ꯂꯝꯃꯥꯛꯅꯔꯒꯗꯕꯗ ꯐꯣꯟꯒꯤ ꯃꯇꯦꯡꯅ ꯂꯝꯖꯤꯡꯍꯟꯕ ꯐꯥꯎꯕ ꯌꯥꯔꯦ
0: ꯕꯥꯕꯨ.
3: ꯑꯗꯨꯕꯨ ꯂꯥꯏꯕꯛ ꯊꯤꯔꯤꯕꯗꯤ ꯄꯤꯛꯂꯤꯕ ꯑꯉꯥꯡ ꯆꯍꯤ ꯅꯧꯔꯤꯕ ꯑꯉꯥꯡꯁꯤꯡꯗ ꯐꯣꯟ ꯑꯁꯦ ꯁꯥꯟꯅꯄꯣꯠ ꯑꯣꯏꯍꯟꯕꯁꯤꯅꯤꯅꯦ
0: ꯑꯁꯨꯝ.
3: ꯑꯗꯨꯒ ꯑꯩꯈꯣꯏ ꯑꯩꯈꯣꯏꯅꯁꯨ ꯐꯣꯟꯕꯨ ꯂꯥꯟꯅ ꯁꯤꯖꯤꯟꯅꯕ ꯑꯁꯤꯅꯤ ꯐꯠꯇ꯭ꯔꯤꯕꯗꯤ
0: ꯑꯩꯈꯣꯏꯒꯤ ꯈꯨꯟꯅꯥꯏꯁꯤꯅ ꯃꯥꯡꯊꯔꯛꯏꯕꯁꯦ ꯃꯁꯤꯗꯒꯤꯅꯤ ꯕꯥꯕꯨ.
2: ꯑꯁ, ꯑꯗꯨ ꯑꯗꯥ ꯈꯪꯗꯦ, ꯃꯤꯅ ꯍꯥꯏꯅꯕꯗꯨꯅꯦ ꯑꯩꯈꯣꯏꯅ ꯂꯧꯔꯤꯁꯦ.
0: ꯀꯔꯤꯅꯣ ꯃꯁꯤꯅ
3: ꯃꯥꯡꯗꯣꯏꯕ?
2: ꯑꯁꯨꯝꯕꯅꯦ ꯀꯩꯅꯣ.
3: ꯃꯗꯨ ꯌꯥꯗꯦꯅꯦ, ꯃꯗꯨꯅ ꯌꯥꯝꯅ ꯑꯀꯥꯏꯕ ꯑꯣꯏꯔꯛꯀꯅꯤ. ꯅꯈꯣꯏꯅ ꯐꯣꯟꯗ ꯎꯔꯨꯕ ꯃꯤꯅ ꯊꯥꯒꯠꯂꯛꯄ ꯑꯗꯨꯇꯪ ꯆꯨꯝꯂꯦ ꯍꯥꯏꯅ ꯈꯟꯕꯗꯨ ꯑꯆꯨꯝꯕ ꯅꯠꯇꯦ ꯀꯣꯏꯕꯦꯃꯥ.

0: 땅 딸이 왜 먹고?
1: 아이 가정 말아끼냐? 가정 말아끼냐? 가정 누가 뭘 아무리 주나? 누가 뭐 안 만나서 가니 이때?
0: 바봉 엄마 이제 가이노 크림 가이노 뭔데 셀루리 얘도가 이제 마다 봉 걸렀던
1: 사람이 갑시 이제
2: 아니 페이스북 때 희신 뭐 크림도 아도 따위로 보다기 아기 맛이 영원해 맞다 로이네 해봐
1: 이 먹고 봐
0: 로이네 새 까봐
1: 나이가 나이
2: 이거 바봉 밑까지 로이네 봉 칼래 해봐 이 가마이 똑도이노
1: 가이 무시야 이만 비어봐 이 하이하이하이 망해드는 시대야 아이고 쪼봐 세세이 이몽 넘버 삐다 너 까빠시 아이 영번은 와이띠 기에바 밤제바 이몽니 샤루샤루 아 닥터라마드네 하우징막 부드나 이몽이 마마 이세 팔로 샤루샤루샤루샤루
0: 헤이헤이 라오네 낭 앙앙 마낙 잡발라이리네 라오 낭더 독터 다하남 덕부게
1: 샤루샤루샤루 라이너 와르 이 하이비두 헥토이다 하우직다 아이오 세이나 팡라바 마땀 마시다 아이코인 하이베 따리네세 온톡 번이다 헤미오

0: 공감기 더럼 따비리
1: 아카스바님 팔기 나하룰기 컨젤다 마니푸리 나하 아이베싱 이바 와리마샤 아마디 릴라마사싱 산독사바기 더럼아마 탐저게도리
2: 더럼아시기다막 나하 아이베싱나 이사기 와리마차 아마디 릴라마사싱 타질락나바 바우젤 비제리
1: 히라마시기 땅아이 파다베싱디
2: 아이바마사기 제히 군트라 망아기 마카 오이가다바니
1: Hazil Ali Mayek Adu, Mitei Mayek, Natraga, Roman Mayek, Oibiye.
2: Ningtina Nam Toklaba, Mitei Mayeki, Phone Size Na, Taratruk Oigadavani Amadi, Roman Mayekna, Taranito Oigadavani.
1: Wari Masagi Oina Yam Dravada, Lamai Mari, Aduka Lila Masagi Oina Yam Dravada, Lamai Nipan Oigadavani.
2: Wari Macha Natraga, Lila Macha, Tazilak Pagi, Akaknaba Masing Lairoi.
1: Isagi Ming, Phone Number, Hazil Ali Bakuigi Makal, John Ra, Ningtina Luna Birakadavani, Amadi, Isagi Adhar Kart, Yohan Birakadavani.
2: Aikoigi email address, naharogikonjal@gmail.com. Netraga, WhatsApp number 7005489767 da, Manipuri Naha Aiba Singna, Tazil Laknaba Kanganjari.
1: Isagi Konjal, Pambag Asagi Kutangda, Mipum Tingna, Yohalasi. Lahore Si Togdang, Konjal Tongna, Naharulgi Konjalgi, Pambagta.
3: Hey, Tao, Itao, Guida, Unakidaba.
4: Hoine, Guida, Itao, no equine, Unakidabsia, Karam Karam Bandiri.
3: Kangi, they talk to this.

마탕다 펑지리바 SMS 시 펌미셰이 마카 칸비럭바 SMS 니 미트랑 카이틸 펌시데기 사리타가 스미르기 나이톤 콘젤다 홈인 디와이네 세링바 지 수르찬드 서르마나 세랑 비셰이니 이세이시부 코이다비드나 칸비럭리바 마룹싱디 히마찰 프라데시 마날리데기 노마이템 프레마난다마디 상하이텐 카롱데기 산나자오브니 이세쿠돌 담제리 Manipurgi Wangmada YouTube live stream da Adumak Nungaina Taviu Kudal Damjeri.